0: 파이어던데.
1: 맥맥! 야바이! 아이, 뭐가?
0: 와, 미스 믹믹서 연기도 안 나네. 어, 잠깐만. 뭐라마, 눈에 미상빛이 놀라서 기간 즐거웠어.
1: 놀라! 맥맥!
0: 왓썹? 그럼 뭐라 저 띵오기도 하고 나봤지? 어? 저분은 렉터 망설로 유색하사 못한? 어? 야! 씨 이나 그라! 이나! 이나! 이나! 어? 야! 괜히 띠야! 따스가 얘기해라 나
1: Pagwaga bulbi, init kasi ya. Dadu na to si sa